0: 다 그게 차이 왜 그게 차이 왜 니네가 뭐 마음이 칩니다 그게 차이 왜 그게 차이
1: Canada's uplifting and family-friendly radio station, The Light.
2: CJTL-FM, Pickle Lake, and 98.1 Thunder Bay.
1: A service of the Native Evangelical Fellowship of Canada.